인감다 오는 말은 응어로기 히르크 용근 데츠 데르 용근 데와근 데츠 데르 알라미 송츠 데르 츠제라 나학직 자이 조그네 그때 전에 영통 거 소제라 용근 왜츠 데르 알라마근 데트 송그 니티나 데케셰 쿠가디 니티나도 카네니 조그네 그때 전에 영통 송그 쿠가데 그저 숨보고 송츠 메치네라 티도코 테다 데우루니나 냠베 조구츠즈레즈 자 냠베 조구츠즈레 아 아더시에 간거 칸탄탄 드노 아 니츠르간드나 아기위 간거 드노 아기와드 조둥게 젠센츠레드 노테리아 아기위 간거 롱거 츠크토 카파탄 롱거 토 카파나 비누톤자 카파탄나 비누톤데 퀸조즈나 모토고 옌가나나 푸아자 토아가 나토 탐체 에디송나 타 티나네 카위조노 푸아자 토아가 나네 비조노 상마타 모토고 옌가나네 세레시네리아 아비토즈노 테레 티타베 카파라 카파 세레시파 모토고 옌가텐치 타베라 아 흐티파 세레시파 드라송카 흐티파라 토코나 흐티파 세레시파 도디젠데 도디 젠데 샹츠 상화 상화 첨부 냄제 오도 예시 쩍 조파 쩨터시 구거 따따 좀 모나이 공고 참아 흐트기 소니 마네 따따 참아 쇼크치기테 데노 제체 샤바 곰보고 도디 젠데노 모토 젠게 비토 사베시네 도디 젠게 흐트파 사베시네 디냐타 아기르응거 지리아 쩨팔라 소카 요퍼마스 공파 초터세 좀 차비 공파 초터세 나나잖아 돈지 하라 아니까 니까 소나 터지메 그거든 더 안아셔 그저 처장은 뭐 치던 그 고마 다가 그거 니 그 고마가 처송 거잖아 오조 우지 아종데 핵글 핵기 지까 지까인스 지테제 하자 정말 핵글 핵기 지사인스 ᱛᱮ ᱨᱮᱞᱟ ᱢᱟᱨᱮ ᱨᱚᱪᱚᱜᱚ ᱥᱚᱢᱟᱱ ᱫᱟᱜ ᱡᱚᱛᱟ ᱛᱟ ᱥᱟᱢᱞᱚ ᱫᱚ ᱛᱷᱚᱨᱟ ᱦᱮᱠᱮ ᱞᱮᱠᱮ ᱪᱤᱛᱟᱨᱟᱞᱟ ᱦᱮᱠᱮ ᱞᱮᱠᱮ ᱪᱤᱠᱟᱨ ᱡᱤᱛᱮ ᱡᱮᱨᱠᱟ ᱫᱚ ᱠᱚ ᱡᱤᱛᱮ ᱡᱮᱨᱠᱟ ᱚᱡᱩᱝᱜᱚ ᱛᱚᱫᱮ ᱜᱩᱢᱟᱝᱜᱚ ᱠᱚ ᱛᱟᱜ ᱧᱮᱝᱜᱮ ᱧᱮᱝᱜᱮ ᱠᱚ ᱠᱟᱜᱚᱡ ᱠᱚ ᱡᱚᱡᱱᱟ ᱢᱟᱨᱛᱟᱠᱟ ᱱᱟᱠ ᱛᱟᱜ ᱢᱚ ᱪᱷᱚᱫᱨᱮ ᱡᱤᱠᱤ ᱡᱤᱠᱚ ᱛᱷᱚᱱᱚ ᱱᱟᱱᱛᱟᱱ ᱨᱟᱡᱱ ᱭᱟ ᱛᱮᱞᱟ ᱢᱟᱨᱛᱟᱠᱟ ᱨᱟᱠᱷᱟ ᱫᱚ ᱠᱟᱛᱤ ᱠᱚ ᱥᱟᱡᱨ ᱢᱟᱨᱛᱟᱠᱟ ᱪᱷᱟᱵᱩ ᱫᱚ ᱠᱟᱛᱤ ᱛᱟᱛ ᱢᱟᱫᱮ ᱠᱚ ᱠᱟᱡᱨᱮ ᱞᱟᱛᱟ ᱛᱤ ᱢᱨᱛᱚᱠᱟᱛᱤ ᱠᱩᱣᱟᱨᱟ ᱛᱷᱚᱱᱟ ᱛᱟᱪᱷᱤᱫᱩ ᱠᱩᱡᱩ ᱠᱮᱭᱟ ᱛᱟ ᱛᱚᱱᱭᱩ ᱠᱩᱜᱩ ᱛᱟ ᱠᱷᱚᱨᱛᱟ ᱠᱟᱡᱮᱨᱞᱟ ᱛᱤᱠᱟ ᱛᱟ ᱞᱚᱠᱚᱞ ᱦᱚᱠᱤ ᱪᱮ ᱠᱟᱪᱤ ᱠᱟᱭᱮᱱ ᱱᱚᱱᱫᱚ ᱛᱟᱛᱮᱨᱮ ᱠᱟᱯᱟᱛᱟ ᱪᱩᱯᱟᱛᱟ ᱟᱫᱟ ᱪᱤᱡᱤᱢ ᱢᱟᱭᱤᱢ ᱵᱟᱛᱟ ᱟᱫᱟ ᱩᱫᱩ ᱫᱚᱢᱚ ᱫᱩ ᱱᱟᱨᱤᱭᱟ ᱡᱩᱝᱜᱚ ᱱᱚᱱᱛᱚᱱᱟ ᱠᱩᱣᱟᱞᱮᱱᱥᱟ ᱱᱟᱠᱟ ᱴᱤᱩ ᱱᱟᱨᱤᱭᱟ ᱟᱫᱟ ᱪᱤᱡᱤᱢ ᱢᱟᱭᱤᱢ ᱵᱤ ᱠᱩᱣᱟᱞᱮᱱᱥᱟ ᱥᱮ ᱟᱫᱟ ᱪᱤᱡᱤᱱ ᱡᱮ ᱠᱩᱣᱟᱞᱮᱱᱥᱟ ᱥᱮ ᱟᱜᱩᱢᱯᱟᱪᱮ ᱢᱟᱭᱤᱢ ᱵᱤ ᱠᱩᱣᱟᱞᱮᱱᱥᱟ ᱥᱮ ᱜᱩᱢᱯᱟ ᱪᱮᱱᱡ ᱠᱚᱣᱟᱞᱮᱱ ᱥᱚᱡᱮ ᱛᱟᱱᱛᱚᱱ ᱡᱮ ᱠᱚᱣᱟᱞᱮᱱ ᱥᱚᱡᱮ ᱱᱤᱛᱚᱱ ᱡᱮ ᱠᱚᱣᱟᱞᱮᱱ ᱥᱚᱡᱮ ᱩᱫᱩ ᱛᱚᱢᱚ ᱠᱚᱣᱟᱞᱮᱱ ᱥᱚ ᱴᱩᱱᱟᱨ ᱠᱚᱣᱟᱞᱮᱱ ᱥᱚ ᱴᱩ ᱛᱤᱛᱚ ᱪᱷᱟᱢᱟ ᱪᱷᱟᱫᱨ ᱱᱟᱱ ᱡᱤᱱᱟ ᱱᱟ ᱥᱚᱝᱜᱚ ᱱᱩᱜᱚ ᱟᱜᱤᱣᱤ ᱨᱟᱝᱜᱟ ᱟᱜᱩᱢᱯᱟ ᱪᱷᱚᱛ ᱥᱮ ᱪᱚᱱ ᱛᱷᱟᱫ ᱜᱩᱱᱚ ᱪᱷᱚᱛ ᱥᱮ ᱪᱚᱱ ᱛᱷᱟᱭᱤ ᱪᱷᱮ ᱪᱷᱮ ᱢᱚᱫᱨ ᱨᱮᱱᱟ ᱟᱜᱩᱢᱯᱟ ᱪᱷᱤᱡᱤᱢ ᱵᱟ ᱛᱚ ᱟᱜᱩᱢᱯᱟ ᱪᱷᱤᱡᱤᱢ ᱟᱭ ᱵᱮ ᱤᱣᱟ ᱦᱤ ᱜᱩᱱᱟᱨ ᱭᱟ ᱠᱚᱭᱱᱟ ᱱᱤ ᱥᱟᱢᱟ ᱢᱟᱥᱟᱛ ᱱᱟ ᱛᱮᱨᱮᱝ ᱧᱮᱢᱟᱱ ᱫᱮ ᱥᱟᱢᱟ ᱢᱟᱥᱟᱫ ᱱᱮᱞᱟ ᱵᱮᱠ ᱥᱩᱝᱜᱟ ᱥᱟᱢᱟ ᱢᱟᱥᱟᱫ ᱱᱮ ᱛᱤᱠᱣᱟᱴ ᱢᱟᱥᱟ ᱟᱢᱩᱨ ᱛᱮᱨᱮᱝ ᱧᱮᱢᱟ ᱢᱟᱥᱟᱫ ᱱᱤ ᱤᱧᱡᱟᱨᱟᱠ ᱱᱟᱭ ᱢᱟᱥᱟᱫ ᱱᱮᱞᱟ ᱟᱡᱤᱠ ᱥᱚᱱᱮ ᱢᱟᱥᱟᱫ ᱱᱮ ᱛᱤᱛᱮ ᱛᱤᱱᱟ ᱛᱤᱛᱟ ᱫᱩ ᱫᱟᱸᱡᱤᱠ ᱡᱚᱣᱤ ᱪᱟᱨᱯᱟ ᱥᱤᱜ ᱡᱚᱨᱚ ᱢᱟᱴᱷᱚᱞᱟ ᱢᱟᱥᱟᱫ ᱱᱮᱞᱟ ᱥᱤ ᱥᱤᱪᱤ ᱡᱚᱨᱚᱣᱟᱜ ᱩᱫᱩ ᱢᱟᱴᱷᱚᱛᱱᱟ ᱡᱤᱞᱟ ᱢᱮᱯᱮᱱ ᱩᱜᱚᱛᱟ ᱢᱟᱥᱟᱫ ᱱᱮᱞᱟ ᱭᱟᱢᱱᱟ ᱧᱟᱱᱮᱜ ᱜᱩᱜᱩ ᱛᱮᱨᱟᱢ ᱢᱟᱥᱟᱫ ᱱᱮ ᱛᱤ ᱛᱮᱛᱤᱱᱟ ᱠᱩᱣᱟᱴ ᱵᱟᱠᱟᱜᱟ ᱥᱟᱢᱟ ᱢᱟᱥᱟᱫ ᱱᱩ ᱪᱷᱤᱱᱫᱮ ᱫᱤᱜᱤ ᱛᱷᱚᱱᱮ ᱨᱟ ᱠᱩᱣᱟ ᱪᱮᱠᱟ ᱪᱮᱠᱟ ᱛᱟᱜᱞᱟᱱᱟ ᱞᱮᱱᱡᱮ ᱩᱱᱨᱮ ᱱᱟ ᱭᱩᱱᱨ ᱱᱤ ᱢᱮᱠᱷᱤᱜ ᱫᱩ ᱪᱷᱤᱛᱤᱭᱟ ᱛᱮᱨᱮ ᱭᱩ ᱛᱷᱚᱱᱮ ᱢᱮᱥᱤᱜ ᱡᱮᱨᱞᱟ ᱟᱡᱟᱜ ᱜᱩᱱᱤ ᱢᱮᱠᱷᱤᱜ ᱡᱮᱨᱞᱟ ᱛᱚᱧᱡᱤ ᱜᱩᱱᱤ ᱢᱮᱠᱷᱤᱜ ᱡᱮᱨᱞᱟ ᱟᱨᱠᱷᱟ ᱢᱮᱥᱤᱜ ᱡᱮᱨᱞᱟ ᱛᱷᱟᱣᱟ ᱢᱮᱠᱷᱤᱜ ᱡᱮᱨᱞᱟ ᱱᱟ ᱡᱩᱝᱫᱟ ᱨᱮᱝᱜᱮ ᱥᱟᱭᱢᱩᱱᱤᱜᱟ ᱠᱷᱚᱢ ᱴᱩᱠᱮ ᱱᱟᱢᱡᱚᱢ ᱢᱤᱥᱤᱜᱟ ᱡᱮᱞᱟ ᱛᱤᱨᱮ ᱩᱫᱩᱧᱱᱟ ᱜᱩᱢᱯᱟ ᱪᱷᱩᱛᱥᱮᱛ ᱠᱩᱱᱩ ᱣᱟᱠᱥᱟᱪᱮᱛ ᱜᱩᱢᱯᱟ ᱪᱷᱩᱛᱥᱮᱛ ᱛᱚ ᱦᱟᱨᱟ ᱥᱤᱠᱪᱤᱠᱚᱛᱮ ᱠᱚᱣᱟ ᱠᱮᱢᱟ ᱟᱛᱟᱝ ᱞᱟᱜᱱᱟᱛᱟ ᱟᱨᱮᱠᱷᱟ ᱯᱷᱮᱡᱩᱱ ᱚ ᱪᱮᱠᱟ ᱛᱟᱛᱟ ᱠᱚᱣᱟ ᱞᱮᱱᱡᱮ ᱛᱚ ᱡᱮᱱᱩᱱ ᱡᱮ ᱠᱚᱣᱟ ᱨᱮᱭᱟ

아래 에테링게 산 카나리 디나치 아르품다니 넘데서 거디 사르니르 세콘 삼바 통디나시 기조에 테난디노 다나초 쳇츠게다 가와 친예 쳇티다 나카나닝 간다니 쳇츠게다 제와 치르가 와르타 아랑싱게 남트 통디라 카나니 조다 남 남통데 그게 제몽다 통제네서 거디나 남통 입자라 숨치 삼반다 모스 요서 거디나 조 하칠단디 이런 건데 소냐 조다 지금 담마통다 척섬담 자라르 가제레서 고케 테나 쳇츠게다 가와 치숨치 삼바르 제와 치르치게 제와 치읍든데 쇼야만데 다 하칠라 조다 남통 안종 근게 만나 치망리 리스 티칭 디와르 근디 남통다 니브자라 납친 넘어서 요세고 켐 티칭 다주 와르 근데 이단디 다 나카라니까 담치르 그 티친다 야나 주 와르 근데 그단디 제툰 티친다스 고통 건도 통로 그 다트 저 남트 통나스 고 야나 저 메인쿠 사츠 그다스 건다 게 그럼 지 그게 다 메인쿠 통 야나 남트 다 나스 건다 인 그게 제몽서 땅 게 요는 너무 찬다 이런 세고 티칭 그 독보르 가인 저 다 와르 근데 니 종다 등 저 다 혼요 제툰 티친다나 라 그 야나 저 담치르 티친다스 건데 슈고 야마는 용캔 그도 부창마 기파세라 스콘데 그그름 지크르니나 초니 너무 찬다래라 레이트링게 산크나제 티난도 무족 산틴 소니나 추 쳇츠게 다가 쳇딩게 니마데 나고르 모 종처 쳇디친데 언덤데 도톰라 라친데 소니나 잉다 중와 쿵니 그 쳇츠제베 고름디 툰다네 좀 다잉 산이가 모 조르가게 다 좋은디 롱쿠르즈 가랑 예스코 쳇엔드네 인즈가 그 파질 걸게다 앙싱다 즌마르즈 다통 야라 야르신데 이즈게 고케 틀다 동도 방이 드는 산이 언덤데 니 도포 야레마 아주 다 롱쿠르데 송 쳇츠제베 고름디 툰다니 니 다 걸게 롱 롱쿠르 앙싱다 즌마이노 히송즈게 고케 teaching the Dandin Sonia that I've just not to run the danger of Chatham Gurg Dandi, Tanker Start, Taker Gensonia, Dandi Long Kong, Zema Gajan and Digitana, Taker Gensonia, Gormustong Soxmer and Object Chapala Squabjet and the Hagizi. The Chile teaching to the Tartan Sonia and the Mugata, Yung to Lumberta Sajin and the Hanchin of Jordan Yerselas when they had a Gajulas Konda, Tong Rupang, Nitan and Tin, Dandam, Zema Kanjon, and the Mupanda Yoko teaching at Angi Perton, the Mushundani, Zavzo, the Tartan Sonia, to Lomulas Kondina, Chilandana. 이런 조사면이 너무 찬드래라 티한테는 저스가 그 지거니만데 손이나 영나 고르모 종천데 접디 진름로 도도마라 친다 영 산이고와 공나 롱크르데 셔셔시 비고름디 춘다니 영 두보즈간 손이나 주 롱크르가 럭등데 말다 등 영 롱크르 고르니 너무 저 체체 그 모습 본다 영 되게 요 가세고 되신 그 그게 영 니마 없드나 그 고치다 주라 고르모 똥스 그 차발아스 관다 켈오케 티친 거다 다탄 손이는 너무 그다 다는 호조라 영 덤드 그 등 그 차라스 관다 영 저게 멍한데 요 니와르 근데 손이 너무 그 찬다래라 티친 거다 저스가 주다 디진 그 렌싱 춘다네는 아치 그니 저 다른 콜라스 콘다 근데 그 등기 세진나나 늘가 니트는 링 아치 니퍼터지 땅땀답 실고노게 찬다네 지디진 샤키 오늘 언정 다른 조라 영대인다 그 상선도 오노 찡 두포라 간다 먹은 좀 듣게 등기 찬다 뽕자 트웨주 하진가 치게 알레트링 상큰나지 드나 초티 소지간 거 되는 건 좀더 속디 역사는 1 세컨드 동점다는 저 주의라 Tenachi war, come the near Zinjamanian, Jones among us in the Jinit, Tiranga Danshi, Kanuka Carpenter, Nasir Nisan, and Shedder.

아리 야크브제 선진 트럼프가 단시들의 야크브제 주시 시진핑가다 그위치 니스민이 치 니엔가니는 와르 아르르 제튼 참전한 길이

རྒྱལ ཁབ ཀྱི ཀྱི ཀྱི ཀྱི ཀྱི ཀྱི ཀྱི ཀྱི ཀྱི ཀྱི ཀྱི ཀྱི ཀྱི ཀྱི ཀྱི ཀྱི ཀྱི ཀྱི ཀྱི ཀྱི ཀྱི ཀྱི ཀྱི ཀྱི ཀྱི ཀྱི ཀྱི ཀྱི 한증가단돈 중국당 오스트레일리아니나 반신개념리 조부가친인 나능가다든버 주시 시진핑가 총통 알바니스 등자체나데 야킴니젠데와 할린든 슈국당 러그슈선페이버 카프슈사도나 중국수지 오스트레일리아 수국당념데 야킴니젠고 체비 탐문근 인증가친 접체도송데 라님게 조친증바등 텐바용 탑당 만텐바 소른주 니판냠리 지게 공돈달 탑지금 렌디 셰크 체라 동아등 니판냠리 동섭데 배와 Shukmang Tengzhuri Damsib Ngalwa Tegzhul Lagbu Jishi De Ngali Danlang Deng Ngali Zimri Jishi Gbi Zhonggu Deng Aosu Chili Kyun Yung Jie Tabji Zhukbin Jewan Zigbir Gende Tongde Yuh

하다가베티니에시기니너게드블라테니라칸중스에슴라테니야만드자슴중일트라키르시바조트니엠빈총은가체페너게드블리지에주르총데살랑던소칸사니멍비게드브잔즈그등케리겐티미게드블리제등럭는냠뇽냠주시 다가히츠플라당샹친서티게주셔준바콩용총대식 에주르총디

야 형님이 두고 총총소 채남바 데모이나 다르타치적 산지 능진반된지나 총우르크 롱칭그 원도기 감성그 나총시 쪽초체대 고직시비 디줄카르마 납지랑그 나총시비가 체크 타통림친 안지나 두고 총총체 리터그 두고 보자르기미 나 두고 총총성마게 영 공성그 와르근데 등티니다등이 나초 담웅더근노그 세라 총총 나총시비가 림친능아시규 응아리와이 아리 나 두고 총총 청마그라 히슬다르 다인이나 다 야머크 크르가 담출 디친 다니 인지나 가초가 인지나 제튼 디친 단디 톤라요카 디당나 영 디친디 다우즈가 차초 인지나 영 공성스게스 요크 디진거 두고 총총 청마그 차르진자 태요 아리 나 두고 총총 청마그 다 담출 디친나 초코 제튼 디친나 초코 강터 공성디능아 다 도유크 리카리리 영나 도이크 샹그그능아시 디 한친닌이나 영 조고 총총 상마그 아 랑거 파사 파일라송 파마 등 산더 랑거 파사 파이크 히샤 망아즈그 정주 디 한친닌이나 영 딥진터 스탐 탐노그 삽시 회차 능기스 시비로카 등 참노그 잠릉거 시동적진 허리동적진 영나 차리 히샤 등 레비 회차 망아즈그 로주 나양시 개치그리 Hari dana dhugu chongchong changma ge nawa dola nyunja dhirangayang na chong shibi ga tsilim tsinga nanga dhugu chongchong chi lo ka tang chamni arigta pecho dhugu yi tamno ge arigtsil manga zi cheta gori siyo. Hari dana riri jin ngoshtul ma shibi ya nguanta na chong shibi ga tsikin roligta ra dhugu chongchong changma yang lagshi zi ginyam chui na chamore. Hari dana chi lagshilag sarwa nyamchun maa shibi ya rungwanta limtsin huwimmaa gitu ka lagshilti yangshira jungwaaz gina chamurra loongu na yonu gitu ku chongchong chongmaa ga puu jarjim tang lhanta sarkshikndun juu iya. Hari gangra zitang na khintar gipar jir tse yang thipa mangta sabar siya. Shimi thipar panba zam jimba yi jing kala pan se gunundar la. Ari dani puchar jimga linsan huwamma ga chuni nyamchu yinu lakshilin datang ril datang yin lakshilin datang chanra nu ga lakshilin sarwaazga yin shichu ngukhta la dhugu chong chong chongma ga yinna yo ka Ari dhugu chong chong munga zika sashya lakshil pachara lo zungi tsari dauni dhugu dhugu chong chong yin shiga mungjir yin loongu na menu ga dhugu chong chong chongma ga shibta nyunja puchar jimga chansu hi cheta yin shichara thangshik dhunju iya Ari gengre zi tengna rigpa nangpar cheng sal, cindar kipar majir jeng, shjiwa shimar judwa yi nurla rangni lintang chongsi, yangna limban zha azi, dar kargi rigshir la. Ari tena khindar giwar jir tse yang tipa mungta sikpar siya. Shimi tipar panba zam jimba yi jeng gala pansi, gangtar zhugu chong chong changma ge chungdi niwi li rangga hishab jengi, Tomnir ga lindin jina xomba ga jig yutata shig ga chinang ga tunchin nir. Ri derang ga lakshil kang yin zitang na derang yang po uchar jim ga sashya lakshik ga choni vya ga nang ni xayi jay ga nang ni ndemi da tangi lakshil xarwa zi ga che ta gojig siyo. Ri chukuk chong chong changma ga nawa tola nyungu. Yondin ganzug jiw dan yang na tamil njugba di. Womba chayi gangwa am yang na xtungpar karwa laasi. Chukku chongchong chongmaa go nyong zi, gau chi la nantan ga chata po uchar jim ga tarung tang chik nguan yu iya. Yuandan ganzu jiu dan, yang na tamil nrugpa di, wamba chayi gangwa am, yang na tungpar karwa laad. Ari, derang ga lakshin dengi na yang chukku chongchong chongmaa ga nar jib ga longa markara, nyambi waka jili jambi nula nyar yu nga riwayin. Di hanchin ingi na yung chukku chongchong changma ge chekhang danji na chukku sashya lakshili na chukku kachi pali lhapshay na chukku da ingi na kongtang danbi rumi zang lhapshay na chukku lhapshay munga zing ingi na olun zing yutata shi gachi nar nga zing ngayor da da ranga rikwa sarishka wa da ingi na lakshita danji munga zing olujur shi ju da yung shi gachi nar go Ya, nyanyibi, chukku chongchongso tangdi na chongshibi gatsi limtsinga nanga chanchongzga xsumdamozi chetakuo zhigisiyo.
조금 총총 참마가 영어랑은 그 감이 있다. 산총을 이리거나 시중을 이와인. 또나 산총 동무인지나 조기 등질인. 조기 등질거나 아영 나총지마 노르지 초글롱노가 시라 아영스 소비자세 고논더라. 아남기도 조미랑위 시라 냥가 시특세 고논다니가 제터고르시요. 또나 조금 총총 참마가 영 년비쇼때 예고습 정중을 이와인. 산총이와 티바가 시기능아 아나스듬즈그라 시중즈 가르총즈 늑선부 채택고지시요 아 딱딱 마르지긴 존통 요니 아나스듬라 시중 가르총은 년조가노그고 총총 참마가영 갑토티 아나트가동아 십대 뉴인자 되는 그 티바 가시나 고지오노가 아나스듬라 시중 가르총 선부영 시 요과득드긴고 지기티 참바르기 비스카르콩가나 나총시피 대통령진 오스트크초니 아주 샹크라 공안이가 냠게 삼민누가 소비 진시즈가 통통즈 최종 오스트치이 디한치니 인지나 시흐슴 제루 잉나 시흐슴 저조가노가 저거 총총 참마먹이 됐더니 강진 나총 츠퍼르가탕아 고로노가 시흐슴 아미 시와시고노데 쳇도고르시요 지기터 조티츠군 당소나 저거 총총 참마 리샤게 쳇데 케츠가가니인데 모즈 시튜이야 아리 나 조금 총총 참마게 자 이 구스 히라 통디 나 총시 비가 치그 산총 동우 조기 딩저가 나시가 대랑 쳇도 고리고 노가 실르 냠문데니가 아치 냠스 진용 주엘

야뇽니비 아리 조금 총총 수초나잉 알랑가 제슬라시가 가니 알랑 알랑 신이 마슬 알랑가 파사 파익 타몽 마임비 다 알랑글 아 다니나 롱슈가 차촌지나 크게 아스티라 걸라소파 다니 인제나 조그슈가 촌지나 크게 동런자 알랑 다 멍라라소파 나잉링 신이잉 조금 총총 시가 멍그리 디 한친 인제나잉 게서거가 동르 영가 남터근 걸러라서과 너무 링히니 두고 총총양시 이거 뭔가 보자림 그 스캔팅그 야로이나 조고 자위 절름 강망즈가티나 두고 총총 초촌지나 영 알가프소시 이거 나마나 죽기옥 대인우 쟁게 두고 총총 참마게 영 아랑아랑한 니슈크 차진 좀이 디슈권 주원 통요나 영 파마 등 길긴 그 루그리 대등이 나초 나총시비가 체크 조기 딩질 그스컬 마시기 대등이 아랑니는 옥초츠기 다닌지나 아랑가 가숙지가 랑이 아 다닌지나 영 조금 총총 참마게 옛난도 누가 영나 초랑니 그 엄난도 누가 갈럭클 요파테 원도기 감섬 그 조금 총총 망아지가 럭지크교 내리와이 리 다나치 망아 뇽뇽뇽뇽 다마일란디가 등아 조기 딩질 그능아 체트 고리오 누가 조금 총총 오더지 호글롱노 그 시라 가양스 소브즈 세고노 아신디 진행 유엘

야 뉴니비 두고총총소 공닌지나지 조키 튕겨 그 걸음질이다 등이 아 두고총총 로지 초글롱노가 실라 가영슬 소브즈세고노가 실라 녀문디 녀땅나르 두고총총 참마게 예고스게 정아탑타 아리 디한치니 영 두고총총 참마고 제문니노스고노 녜월더 가영슬 소브즈 긍긍이니나 너 예고스 희주 디한치니 지나영 두고총총 참마 가영슬 소브즈가 두고이너리 총디니블이 하른가 파사 파일가 다 파마그시에노 나르뜸라 시중 너 창만지나 이고스 히주 한치니 하른가 파르킬마이긴데 이고스기 정존데 나수 특대와 비인근절라 리 디한치니인지나 지 죽고 총총원아 지 로마글랑 누구시라 냥가 지 특세고노 내년하다가 나총시비가 지그 찬총니와 티바가 지그능아 시주일 хтам марчиген жон тан ёни ди жинтэ гнахтамра сидун анян жо ганог тук чон чон цамаг цгезгра ачи силэнд нянуж гни типа гарчикэн гасия

0: 조이마 레만주야 소치케스가 디제레
1: 세롱 다모시 엄고준나 마루에 노머카 얼고므 세속고 년다 이너레
2: 얼고므 차치 아니서돔 얼고중 차치인 조버섬
0: 야 따로치 주소너레 조이마 레마 윤주리
1: 세롱 다모시 너나 녀주 람트메 노거 송나 송나 마리 녀주 람트 우덴직 저사이너리
2: 점질라드글음 서송실 우덴직 희샤 셈서종
3: 아종르타회 아피 흐진노르인
4: 흐흡샤빠 버위 젠차인
5: 데 예저 워딩 간차인
6: 종보 청청토

일로 직접 달길 와 간다고 생각한 손 말인 친이 지그득이 렌센디나가 고르지 않고 너가 다 쳐서 가냐 너 그러시니 대한 그 렌센드 지금도 주일

0: Sonjana Terang and Yoga Jojin Gena, that Murk Thunder the Artun Kandil Chatum Gurjundik and Nisil Kurziri, than the Mug Jojis Tankly Normo. Tigatama Galata Sonia Tomer Taichu Ranga Devag Nisil Chizung Australina.
1: Tanga Angola Orizontun Kurtalak Bunker Mama Yutu, Paisuji, Minya, Yandude, Pilina Golok Talaki.
0: Jiji.
1: Tigat Tomer Tan Songin Woker Bunchen.
0: Tang Tong Yang Gondon, the Yanchin Tang Kurg, and Charger, Tatar Lok Dong Dong Dong Dong Dong Dong Dong Dong Dong Dong Dong Dong Dong Dong Dong Dong Dong Dong Dong Dong Dong Dong Dong Dong Dong Dong Dong Dong Dong Dong Dong Dong Dong Dong Dong Dong Dong Dong Dong Dong Dong Dong Dong Dong Dong Dong Dong Dong Dong Dong Dong Dong Dong Dong Dong Dong Dong Dong Dong Dong Dong Dong Dong Dong Dong Dong Dong Dong Dong Dong Dong Dong Dong Dong Dong Dong Dong Dong Dong Dong Dong Dong Dong Dong Dong Dong Dong Dong Dong Dong Dong Dong Dong Dong Dong Dong Dong Dong Dong Dong Dong Dong Dong Dong Dong Dong Dong Dong Dong Dong Dong Dong Dong
1: 현재 야통 근데 그 좌통 된 전나 다 시 조샤 독립시 나 다 동화 머릭 담은 그 뒤지 근데 시 니도 가래 뭐
2: 된게 된 거
1: 아 다 된 전나 그 내가 지워서 그 다 등 그 저거니 아 다 남동 그 돈이 다 문진 지워 나 다 다 로지 나 그 소소 다 양다 비슷하다 나 다 그 치르근데 고정이 되고 다 너무 그 돈이 되게 고정이 뭐
2: 느지지지
1: 아, 대인나 때가 동물의 치기 열초도 리시 당고트 대가 그거 호종도 인인. 아, 팀초설 그 당의 중용 것도 그 리시 바용 것 호종 인도가 커던 좋은 것도 건데 다 침키가 길긴 단대이. 아, 당의 이 열초도 대가 열초 리시 바. 아, 대가 다 대위 있다더니 다 대위 지름 만나리래.
2: 응.
1: 그 근데 당인 다 그 담을지 당의 진짜 제가 참아온 냠들은 나 호종이 다들 그때 니그게 법정도 이제 다들 뜸들인데
2: 제제제
1: 근데 저것도 그 뭐이르다가 다 법정 잡무이 다 잡정도 제디 또 동들끼 나깡든 다 소정이 이제 또 오래리
2: 댕그 댕그
1: 아 그 깡든 반도 소정이 다도 다 그 여름 그 커다 나 그 만족 커다 너거리 점성리리 붙어 다 동들이 이제 그게 지민 차르데 뭐
2: 제제제
1: 아 동물은 같이 법정 이노 그게 고름들고 나다 니슨도 뜸들이야
2: 제제제 다 쳇이 토마랭기나 예수 사중근에 튼니 달리실 참여 협정이 있더니 대와가 냥타 참여 협정이 단 너무 그 거름진노가 지그니 아데몽 소소라인 안더게 좌참더 존들이 인더 저르민 닥터이 니게 고르타선 더게 니슬 쳔무즈기너 다 지게 존들 셰트베나 쇼크
1: 단더게 토니 다 좋은데 뭐 당일치 예초인데 다 슈리르 뭐 아, 대가다 녹크디. 대가이나 대가 다티츠코프잖아. 대가 야르카리. 다 야르칸데 녹화. 마송데 다 산치가 대가 르트르미에 그리 달라당 놈아 그리 다 르모타미스 오그리.
2: 댕기 댕.
1: 아, 니서트무즈리. 다 대가 담니즈 건데 다 미치기 넘드스타 무데사 요거. 대요나 당에치 요손데나 대가 다톡크 그게 대득 상가리. 다 다톡니 송이 대가 아 대저 탄강도 무지요모
2: 제제제
1: 아 보호 대저 탄강도 다 지나 되게 약간이 신이 챵퍼트 지건데 다 사차랑 그 끝이도 아니 아 너무 그 크게 지건데 바깥은 바 되게 대소 종이원들이 지나 되게 도머 땅에 지기 녹치마서 못 되게 다 지건데 대화 소소 송도 종이 다 냠치기도 그렇게 니 터사는 게 지금 송도가 난다 이도 종이 다 소피 있는들이 아 되게 이래 준다 니 못 사자 못해 이래 준다 송도 종이 다 다 체리 송부 경우에 다 첨성 레리 경우 다 너무 레리 이다 뜨다가 있고 좀 너무 레리
2: 제제제
1: 아 동료의 코니까 없어 당의 총용 그 다 머금 튼들 그 그렇게 다 자탐리 다 그 요크 템 레리 그 그렇게 자탐 당 다 이렇게 그치 안 같이가 되고 내다 동물도 그 다 익차가 남니 돈도 하나 만족 그때 고치 오는 그래
2: 댕가 댕가
1: 아 때는 같이 가서 니부터 했던 경우에 다 문치땅 따따니가 들어야지 Tam pergi tang jili la terajib. Tang kunci kakak kencoa tang tak terbiar cik kencoa ni la terajib. ᱛᱟᱜ

0: 야 저거 데모
1: 뭐지
0: 데모 데모 데모 제 그게 쓴 거 같다고 야
1: 뭐야
0: 그거 너는
1: 그래서 야 망을 쓰겠지 그래 망을 그래 망을 너 아티스트인 자가 망을 그래 루마
0: Hama language ma ku no senyare. Oh. Alama phungdo ma ku yo
1: Re.
0: Ya tana khabji milisna kodla go.
1: Ya ya kwatin chi.
0: Demo.
1: Ya demo.

야드고남바 데나 샴니 치치키 망타타 라마 라모츠고랑 위 셀레니다 카툴루스고노 게지냐만달라 산루스 진데이나요 나르진터스카 무미레스나 신킨체 토코스케레와 타르트 아 다리기레스니나 고드기네옌

0: 아망 춘초비 양신양의 성비 알랑가 대모 아망제 로당 아르바리 돌비 그리스엔 서르
1: 아망제 판으로 왕들다 대비 가와 조바 톰친들이 인지르진드 잡이 스빈 차르크 톰친들아
2: Sankanadi, Tena Tarigi Litsin the Gunjinter Nazi, Donga Kabzon, Tokwa Gushapi, Domo Tendrung Secundi Tony, Pansan of the Mosguil, Litsin the Gursonu Patan, Sundin Gankarpa Seranta Shira, Takalpa Shiglu, Stetu Takalpa, Gunter Serantan, Son Marinchin Yen.
3: She then Kangi Tam Six Chigdenby, Shipshati in Rula Pantosho. She Mamon, Momon Kinsilni, She Likoki Lam Lango Persho. She, Holo Kachikan, Dinsini, Dremu, Tendron, Jimji, Mutuka Len.

야뇽니비 아리 조코총총시 초나잉 알랑가 제슬라시가 가니 알랑 알랑 히니 마츨 알랑가 파사 파익 타몽 마임비 다 알랑글 아 다니나 롱슈가 차촌지나 크게 아스티라 걸라서파 다니 인제나 조코슈가 촌지나 크게 동런자 알랑 다 망라라서파 나잉링 히니 조코총총시가 망그리 디 한친 인제나 잉 게서거가 동르 영가 남터근 걸러라서과 너무린 신이 듣고 청청양시 이거 뭔가 보자림거 스캔팅거 야로이나 죽고 자위 절름 강망스가티나 듣고 청청 초촌지나영 알가수시가 남아나 죽기요 대인우쟁거 듣고 청청 참마게영 아랑아랑한 니슈거 차진 좀이 니슈건 좋은 통요나 영 파마등 길긴거 로그리 됐더니 나초 나총시비가 책거 조기 딩질거스컬 마시게 됐더니 아랑이는 옥초츠기이 다닌지나 아랑가 가슈그치 알랑이 아 다닌지나 영 조금 총총 처마게 옛난도 누가 영나 초랑이 그 엄난도 누가 갈럭클 요파데 원도기 감성 그 조금 총총 망아지가 럭치크르요 나리바이 리 다나치 망아 뇽뇽뇽뇽 다마일란디가 땅아 조기 딩질근가 쳇데 고리오 누가 조금 총총 도르지 초글릉 누가 실라 가영스 소브저 세고노 아신디 진행 유엘

야 년이비 두고 총총소 공인지나지 조기 등질 그 걸음질이다 등이 아 두고 총총 노르지 초글롱노 그 실라 가영슬 소브즈세고노 그 실라 년문디 년당나르 두고 총총 참마게 예고스게 정아 탑타 아리 대한친이 영 두고 총총 참마고 제문이는 그노 네월더 가영슬 소브즈 건강이니나 너 예고스 희주 대한친이 지나영 두고 총총 참마 가영슬 소브즈가 두고 있느리 총디니블이 아랑가 파사 파일거 다 파마그시에노 나르뜸라 시중 너 창만지나 이고스 히주 한치니 아랑가 파르킬마이긴데 이고스기 정존데 나소 특대와 빙근절라 리 디한치니인지나 지 두고 총총원아 지 로마글롱무고 시라 냥가 지 특세고논데 년아등아 나총시비가 즉그 찬총니와 티바가 지근아 시주일 그땀 마치긴 좋은 탕요니 디진데 나스템라 시종안엔 조가노가 조고 총총 창마가 즉에즈그라 아치 실런데 년우지니 티바가 지근아 시야

야, 형님이 두고 총총소 따뜻하게 저거 산지능 전반대 인제나 나 총시비가 최근 지기티 참바 리비 가르콩인 나 시흑쯤 제로라 시흑쯤 저거가 누구 두고 총총소 마음이 됐더니 강진 나 총처버게 땅아 고로 누구 소름은 신친 초도어그랑 중클 머리 토름 솜정 선비 도슴 전작니와 그 솜바부 총총 도르지 사모그 지누가 시흑쯤 아미 세와시고는데 정말 제로즈기 Siam Zishibi Mengde Timate Ngi Yila Tumar Chirangwa Na Kiemcengge Cuci Chil Namjin Rgi Shining Gende Shkadig Ngi

0: nambi nyanam tag rwenbayin tadi mukhi.
1: Chana tse sukin che yung kong yinbi na na tse chate chamu riri yung zhuan chung shi.
2: Chomchin dara langag tansum ki chomchin dara
3: chomchin dara jenggu shasum ki chomchin dara
2: chomchin dara
4: shabag dam ji wormu ko charjin chomchin selanun marchi yeglugsi
5: Nipo rimshun ki vlogshu, warib tsargil ki rginum, zhunghui palshun gargani.
4: Bungan zirgin chachun mitog, ngakam zirgin shibayg tanghui.
5: Argani rangtun ki armangul, amangsul argani ki gzaul.
4: Khtam jingu kung gangtang ngakzangu yin, khtam jirin tang argyal kum gairmil yin.
6: Shabagapurtami Jerga
7: 在库中 나이나 다 야, 당아 측측거 측나 견고 아금 하라 쟁기 칼고라 칼고지 민가 측니거 측나 깨끗거 덕그렇게 송쟁기 나 같이라 냥치즈거 땅만인 다 측섬거 측나 견고 오모 동라 마 쟁기 나 칼기다 공기지 민게세지 야, 다 든친거 아파 나 바글랍친거 하크 나 바킨 잠롱 용거 파염 나 바 뜻친라 팀디서세지 쟁지그리라 야 다든 파도 공근냐마 이노 신대와 냐미 온당 이노 든 파도 강성 다모 이노 또 강르 가르 접길이노 다든 파도 동역 다마 이노 자 차이 기거 노르 이노 든 파도 르기 메롱 이노 친직든 냐가 람든 이노 다든 파도 마티르미 이노 저 코르 냠뇽 조금을 이노 든 파도 성접 생화 이노 능어츠 멍근 쯧이노 다 파요나 마테린 통요노 파요나 셈나 데스킬요노 파요나 말로 잡려요노 Nishin margu kengu khina zgari la. Ya, dakil magilin zhigitin kamni tin pa ma nyang anzom di ara thangmug nanggu deshkirin dazu zhigishin na. Da nang hamu jarang yukgori tin ma li nang jahpu gori. Da yil da pa jengu pa luundi sim zewa jengu pa luundi sim nyangji jengu pa luundi yumar jaga hil langi ndamar sirib gintangi ndupshigin wami sanghali. Da la kwam chuk sambo xiam zhigishiri shukzi rabzi meka sondab yili yikmadiri.

차도모더 차거 답과 저거 능아 카르존 간무숙 직전 거 카르존 간무숙 직 능아 선생님 너무 찬더 듣고 자만용 마몽 서슴 듣고 천용 타들이 터슴 넣은 거 자만용 마몽 퍼슴 듣고 자용 타들이 남슴 담누 세리 세리 촘마홈 야 다자는 건 좀 공소 세지 난다 바사 무톤 바사 만너 세르까 바사 자능이 니 원너 세르까 너년이 지거 송자이 니 세르까 송거 자거 세무니 세르까 다샴니 지거 송자이 니 세르까 송능 자거 님 누니 세르까 다시다 스마담 누이 거야다 스마치 누이 거 던다

0: 야, 다 산더니 야라티 나르티 모르고 아스기 노르도 야미 크킨 아크노 신카리 심크로 코르노 신나키 요아티노 엔디거 정리고 용크르지 노르캉 토능 그캉 토르잔 고르메 크즈노 노르자클르티 크즈노 노르잔 아나 크즈노 엔더트 샤라르톤 거치나 이니 세르그 뜻타나 답나랑 크르 이니 세르그 탄느 크치르파치 노르자 쪼카 토나 호르고냐노 예사타야지나 요노타타지나 토노르치나 아미키 투조이니지 샤끔출로마 야 따산더니 하라티 나츠노마루 탕아 송다 우사랑은 식므르 자르그니 옛니 세르그 웍슴그 와카탄다 우른 톰부 뜨크르스스메 옛니 세르그 엔다 사랑은 상거치 라조 옛니지 샤끔출로마 야 다산더니 마라티 나지라 미샤문 남다 우그니 캄친 노르 혼사인니 세르게 가르잔고 쩨끄즈 노쩨까리 가샤는 에르자크르 메크즈 노르 메카리 요아테 노르자르가 쩨그즈 노사친 오미 초반부노 엔더기나 노르가 소시나 노요니 세르게 이나 양크른 소시사 노요니 세르게 나타 포머스는 랭게 탕신의 요니 세르게 엔디르 갸브르 도르지 쩨그르 옌니 세르게 고 탕크르게 쩨그르 장사 옌니 세르게 드르트 카라 통고라르 옌니 세르게 뜻타나 잡다랑 쿠르 옌니 세르게 에르탕앙이 쩨파시 노 첸도시 녜긴 고케 노 노사타야지 나요 노타타지 나토노 에그니 캄친 노르 혼사조 옌니 지 샤끔 출로마 호 야 따산더니 하라티 나르트 따르마 느끈 총다 우카르 가르자르금 톰보 옌니 세르게 에가르장고 나까즈 노르자크르샹가즈 노르자르가 차가즈노 에디기 나르타 노르르스 초사요니 에서게 요나르타 마르욕근 짐티긴 옴사요니 에서근데 마샤모르톤가 시라이니 에서게 에간초나 시타랑 크레이니 에서게 타라리 쳇파친 노니르케르디게 토난고프치노노 에사타야지나 요노타타지나 토노데 카르가르드금 톰보조이니 에시아금출로마 야 따산더니 야라티나 소금드거 공거 친다 우사 아츠르 겹식 모이니 에서 겹식 총친 저가밤다 우사 아츠 총르 잠보 이니 에서 엔더가 하크랑 거랴브르 이니 에서 사더니 야라티나 예하 호친 키그원다 우사 보동 똥튼 톰보 이니 에서 샹카르가 남키 친다 우르자 카르가 니거르 겨 이니 에서 예터카루 롱거 잔다 우사위 참초카르 모이니 에서 남카랑 타글랑다 우사 보동 돈거 공카 이니 에서 야, 단도 파동 먼저 하동 옛니 세르가 하동 워동 찬드게 옛니 세르가 그놈아 먼저 너케 옛니 세르가 그놈아 너케 뜬다 옛니 세르가 엔데 캠크르 먼저 드케 옛니 세르가 캠크르 드케 신다 조 옛니 세르가 야, 따산더니 하라티 나종르 므르자그 산다 우스 사보동 오르 제식 모 옛니 세르가 동르 므르그라 칸옴다 우 사보동 오르 침트르게 옛니 세르가 예터 카리스 게르가 장다 우 사보농 송처럼 오이니 에서게 게르정은 그 땅아 땅다 웅아랑 사르고 미식모 오이니 에서가 야 단더스탄으로 득섬 건정 통이니 에서게 스탄도 위 왔는 거 사이니 에서게 더 투미나 카강 사이니 에서게 디가 그르고 칸잠 사이니 에서게 예시르간 바 세트가랑 사이니 에서게 총손바 염도지 사이니 에서게 글랑이 카프로조 차사조 이니 에서가 야 땅이랑 사랑이 르스탄 온토니 카영급 다시긴 뭐야 담마나나 참메급 다시 고식나 고카 메급 다시 호간바 체트거랑 급 다시 고좀 반답도 제급 다시 옘머금 튼드니 용급 다시 고스카르거진 더비 다시 고 다시 되는 거 벗는 저 버거 제가
1: 얀 더지기 샌듬 거긴 남바탕 쇼용금 잔식 바나바 다른 자름 소수나 타통라즈 좀 비 자주고 남바 나난 참다니 다 되는 거 지미익 담신 잔더그 친 타마 응득 접던 바그 잔식 반디 토크라 직다 주이 르그땅 정총 우제직 입젤 르그땅 정총 우제슴 지그 르그땅 정총 흠그르나 르그땅 정총 우제니 티그 르그땅 정총 흠나 티 디능 그 친토이 가든 르그땅 정총 우제직 입젤던 치그마비 가든 르그땅 정총 흠나 티그 랑지그 지그티 토크르 르그땅 정총 우제직 입던지 가스즈기나 야 과전치 Tanaan tsamdani gafsi tamu ga debja ga chonni Ergen samcha tserang tondribla ka Da derang ga Jima ga tamshin dar ka yung jicha ga shajju zikpe na
2: O lukso gajin chi Tendang na da derang nyankarnde 마슈무 마샹단다 뜨득 다샤파 급식 젠진단다 뜨득 없는 용다 아 흔든이 좀 가진 챔보레지 덴당나 도머리 치즈레지나 셰판드 아 우크 쇼르진 거르그니긴 언니 좀 차가친식 좀 봐 이 능니 아 곰바 자창라요 아 다치 셰파 거르근데 요니 아 동섭나요 셰파 거르근데 요니 아토모타거리 덴당나 아 다 사르무의 디나치즈 요너르즈나 다 만들게 셰파세 진단다 아랑시세 진단다 양 드니타 아 쳇퉁게 셰파세 진단다 안드무 곰바자 성근나야 자와 남바던 양나 부리그티던던비 셰파 거리 아 안항하모니 따리오니 도모타오리 드니 롱셉나치즈레즈나 다 돈시세 진단다 왁시세 진단다 잡시세 진단다 안드무 우리 몽우따리오니 아 자총 닝아나 셰파 거리긴데 난하모니 nga so tari uni tmozre ti nangni ta tonga gurgni gi nangni ta ngq jisil ka nangni shena tang khira ndogra ra al ni shapandir ka tongsib gurgni gi chup cha zo chi gre ti nangni cha ta shapand tili cha chi ka chambu nan da mu chi yo ge zi ta chi yo nu chi zga re de zina tang khira ni nga darna zi ge ma chi sa zi yo ge ndogra ra darna ra yang zi ge ma chi sa zi yo nu kang re zi na Shepandu Mangshur ke Chokatang Ndar Yoni. Ta Tanghui Tao Lan Sona, Ta Nam Shena, Ti Nam Shena, Yil Ti Nam Zga Shena, Tondag Gangjambo Shena, Chokab Makhul Nara, Shena Chokni. Tani ta Ndokrata Zura, Ta Chigi Ka Gopoz Yindang Na, Tondag Gangla Kagra, Ndokrata Tegna Chokni Tamozre. Onchang Shepandu Machik Sao Kang Reyze Na, Shepandu Ngiparta, Ta Chigi Chartun Seche, Ngangtun Seche, Waktun Seche, Ta Tomo Ke Chokatang Ndrongchuka Yongdo Ni. Tato muhtawo reyaz. Ta mir ke lor jig laki shena tindare. Rangri rigni ke laki shena tindare. Ta zoo kong reyaz na choka tang. Tani ta di yanlok si jirvi ta shepand ta nchongchoka da shigoni. Di nangni chan ta choka khwaljyonda ta rigni ke shokchan zinno. Ta rigni ke mangchuk rigni ke nangni ta shokchazi kong yin reyaz na ta jawa tang, litun tang. Kong tang kong yin na ta choka ke lamni ta tarkwar tang na ta yin rangu war ta tarji yinba. Di mtse ke chonang pal tapa. Tani ta ti kumbin da shi chak tapa. Takwar ta tachin yinu ta ngu shi gin chik chepo. Ta tamu ga ganga da shire choka tang shepa da nya nronjoga da yo ni tamu ta wara eta zinu. Taga shepa ga nangdung ga chaga yina gang ra eta sa jina ta shawa tang yu gang tang gang zina ta ti shongwa, lorji, tani ta ti shelli, tim penni, tani ta ti chamjur tang ngupchuk ta wara songyo ni. Taga shawa tang yu tila shepa jili da tang ni ta Shawangi utila ta kuwa lo ni, jilu ni ya ni. Tani ta ta nangtun ta chabdil tong tam ni. Tani marab zama zon suna ra ti Shawatong ngi u ti tang jarwi lopsu ta khwal tam ni. Ta tamo ga gensan chenzer ee jino da tamo ga mangchu ga rin ni zuu chigra sakka yo ta sa chir. Ti nang ni ta terang ga shepa lan suna tangpu kang ra ee jino ta dan da shikshik ga ta ma shimu khatsang ga ta marchi ya di ni, khupa yo ni. Ta jianqiara, kumshur tazura yagni, ta khantani chang kardin chambore. Ti mtsa ka ta gartag aang tango tanga niwa lonju ta jambachigri. Onchang chachig nda shik tabnu, shikju ga nyangtub yonu, taga ta shikju ga rambanda lopchungzga ngay zongni songna, ta rangri kawa jangga, shepa gharigni nda jinzin tarkhura yajura. Chaitang chachig njawi, ta shepa lang khinu ga ma wamu namba, laka jita shongju tila nzaji chiga, Tayindangna, jiri yinna, tanda an tangu tanga niwazi ni gartag yuwazi njie gunir martuk ta chachig tamche la tachis rejina, gartag mbabke zinu, jiji chiga zinu, ndachig yinzi. Tani ta mandang nugu shukishena, ta gang rejina, ta dana rijan tongdi taso gen dabu zanga songgo ke, acho dana nga shepa.

0: 또 송고 거지노 늑직현지 아니 이게 쇼네 만당사 강래에다 다 지르 셰파 그르기다 다 근데 녹라 그르긴데 있나 치즈레지나 다 자르투 그 차드지게 고니 그다 갑 강인라 아 로르 로르트 카투 데투니다 이 자르투에 탑고니 야 드니다 지금 녀무 연고니 아직 레디 만바 도무지 연고도 뜻이레지나 어추 셰파란디 랑샹나 루소즈 꿈식나나 도무지 연나르 언자 어추 망치와가 뜻이레지나 다 레디 지게즈 망노 젠거데 이거 론즈이니 그다 또 하르크든 농고 누젠부 너 지게즈 시치니 그다 망와나 지레지나 지게즈 다르투이니 어와 랑근 토마이 비 체치든 음 어타와 다 디쇼니 베파샬라이 군운데 이런 거 만당쇼라 리와이엔 뜻이지 그니 진 단직 세지즈요누 강레즈나 다 어추 랑그 파르케타 파이 늦으래지나 인랑우 와르트 다르구나 제팔라 자르니샤나 제판드라다 자르투 고랑진 고니 자르투 예고니 일티 땅뜬 시고디 니우 사르와즈 워땅나 니우 사르와 티 땅뜬니 티 땅그 셰파드 다르포르 동주 아휘런지나 가르송데런지나 단찬층 그 셰파난다 아 드니다 지 랑쿠르 그 셰파난다 카퍼 그 셰파난다 따토무라 따르나 따르축축 염바 이득 따르땅나 니우 사르와라 셰파드 따르땅나 New Sarvatan Joki, Ta Rangri Kawajangish Rezna, Katan Yakitra, T. G. Jigni, Ta Yiltitan Tentumni, Tarjin Runu, Tamuga Ginsanja Yoka, Timotseke, New Sarvatira Nazi, Amanchuni, New Sarvatitla, Tobjum Jeju, Ah, Te Jiluya Jug, Tamuga Kokabra, Shepa Guni, Tatumni Tamutavare, the Sajians. Tagata Chin Tanjik Shejiz, you know, comrades, Ta Janchaga Kundre. Yanchaga Kurunda Tirunga Lansha Tsu Marera Lanshag Jamnayuk. Tendana Achu Janchand Chimuzin Guga Tazina Tirang Taulan Suna Sidre Shepatan Marju. Tata Sireza Ta Mashamunan Bag Jenga Antambure. Jenny Nuati Serezna Ta Shag Jenja. Tinang Nichanta Nanang Tusu Hawajang Janchag Rinda Gangre Tazina Tatsigaz Kav Kavla Taltzigaz Chidoni. Ta Murkantan Kangina Nisatan Sena. Nanga Yundan to Pusum Sukwa Yendi Tasuna, Sega Jancha the Jion Jordan, Sega Jancha Tashan Yeto on Yeni, a gentle Rua the Kurtaman Rua, the Musi Yungo Nerd, Tendana, Dani Zunti, Nazi, Rangri Shurjinji Jancha, Rika Manyamba, Se Samba, Do Nanga, Zamaga Yundan Jela Sukwa, Umeka Yundan Jela Sukwa, the Sorizoni, Chi Jancha teach the Rezinata, Anuana Doja. Nani Chang, Jancha the Chizerezna, Sarka Kunda, Yana Rambuchi Kunda, Tatamu Chizerezna, Ta Gentle Manjira, Curtin Jira, Tatamu Tishua, Maswa, Tarangan, Zenyam to Jutisha, Sozon, Telichang, Nanga Yundenta, Sozon the Jutta, Tajancha, Antampure Samgyu, Angkechas, Sarda, Gardinchi.
1: Yar Ganlaka, Songshala, Tijichi, Gan Samsa, Sung, Udetsamanda. Terang sejong manjong sigmo shapa tamga hasag shug yang namshi nangjen taralung tangsam de nemkhaz gnani matsal ngarli chang jangduk tang dambi molam yo serje tamuzge tana chonani na tanga chi terang ge jima gn dan sig pan dar ka injina kartak tang a dan si debjan ta rangrang ge nyang tang tani ka chang la chwa de jachig ta Chapjin, Tibjanta Chenambayung, Ririjan Kastak Tanga, Samashil, Jansi Anstak Tampu, Nitib Ramu, Chi Katang and a Gutang Tang Chung Samab Jel, Tani Jansi Anstak Nipa, Tamjin Tsu, Katang and a Gutang Tang Chung Samsum Je, Jansi Anstak Samba, Rishi Joma, Katang and a Gutang Tang Chung Samjil Chi, Jansi Anstak Joa Pamu Joma, Tuluga, Katang and a Gutang Tang Chung Jet Chi. Jansi Anstaka Nava, Chiefton Roma, Gatung and Nar, Gatung Tang Chung, Samjil of Jill. Jansi Anstaka Chukwa, Zamkir Jill, Gatung and Nar, Gatung Tang Chung, Samden Tu. Jansi Anstaka Damba, Yangshi Roma, Gatung and Nar, Gatung Tang Chung, Samjig Sim. Jansi Anstaka Japa, Pamutar, Gatung and Nar, Gatung Tang Chung, Samgir Nga. Jansi Anstaka Gawa, Ginzung Roma, Gatung and Nar. Gutang Chang Chung, some jilksum. Jansi Anstak Chua, Gabsum Chil, Gatung and our Gutang Chang Chung, Jachik Jansi Anstak Chachikpa, Twenty Chil, Gatung and our Gutang Chang Chung, some dinner chig. Jansi Anstak Chenipa, Jack him so.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0: Yam在这边比给湖南巴当三坑主播谈及人工天然比跟坑地目的搭档，那么从年龙的交警班队呢，从人家中年陈康沃克路龙陈哥人工台同为公路路人也可可怜亲，天龙个怜亲的样，伊那么从总这个人工人也，俺那就不加印。 那这两个人曾经主播从人工控制个电磁门的着急可能话就不得来休息个叫宣传我的有件特别没得下
1: 레토바나바디나데랑게렌츤덴촌이나가젠더 아따 손정 길긴데 글롭트 그 셰트브세고 논다긴이 타니 길긴나 잔즈가 통통이일 레로바나마디 전이들은 그
0: 담바뉴엔장아진더루딩담비당카그 로바나바디랑

0: 아마 초진이 기타고 그다 더가양 솔직히 그 탑듬 그나 그나 축구반도 일단 더등 더타고 나선 마요 그래 다 예리진도 샤리 소나 누군 요거 당이 솔직히 또 그 탑듬단도 다 조 지금 더등 더타고 기초니다 소이그 긴디 간다 당나라 소마 초 소이그 긴도 계속 땅 이런 게 되게 땅 되게 훈친 그 지는 난다 담나 그런 게 하나 지 땅 소 초 때 지 땅 땅 대땅 그런 게 인자 계속 난다 담나 초 지 차는 그 지 털 아는 게 지 땅 지 지는 너무 그런 게 이자 지 뒤오리 다지 또 인제 난다 다 너무 그 탑돔 디스탈이 송나 인자 땅이 탑돔 디스탈이 땅에 타사 위틈디 랑땅아 지는 문제 다른 게 지 지금 몽돌은 잘 쓰다는 게 솔직히 다른 다다지 지금 자리 용카 있는 것도 무슨인가
1: 나리디 간나 거든지 오늘 길긴 그 타워트 길긴 선진나라 루 녀흐즈가 파천도 무즈가 주 회칠 맞춘 이 길긴 그 리스컨탄다니 달루망 응거 다니 샤와가 냠냠 펜슴 소발랑 다니 다 길긴 나타 코네티노 그 솔직히 쉐터라 나중에 테나 길긴 그 망아 갑다에 기어 갖버터 주 디긴 뜨기 솔직히 쉐터지 양치 망아 그 샤코노 뜸만 나다던 그게 십차글라 갑 쉐터가 와이다 당 길긴 그 갑다에 코노 대진데 주 렌슨데 냥고노 그 주 길긴 그 리스컨탄데 다 소마스모노 그 길긴 남바존 선이나 다 판스나 간남바가 냠뇽더랑은 그 달렌단다 인디 소브종이 다니다랑은 그 소체 코노근데 그 셰트브니 군데 모이나양 판방이 진요 저상고 디젠가 그긴가 다 말로 망아가 소체 그 냠뇽딩에 타니 카다리인 디난 지그데 그긴다 데랑글렌스니나 알랑즈도 타와즈 고브지 이양 랑겐딩이 타나 냠뇽 망아 메누고 시엔게 지그 저와즈가 차린데 카이너리 저 저와그니 타나 다롱 지그 나라 키멘란다 다롱 지그 셰군나란다 사기다원란다 너무
0: 오야야 다당 녹거 링근든 녹거니나 메니나다 대신 소화가 미르토니 아 단양수비 특실이 따지가 남든 도무지 단이당 인디라카니 치샤난 녹고노 단 저도니가 딱간이 디는 거 섞버다 녹뜨간이 연구거든 소르춘 거 노름 땅보니 선바가 와라다 녹거나든도 파지르 특크조고는 것도 무지라 아 따리다 다 딜링근다다 좀 초민 좀 그네 템 딜링근다 초민 좀 그네는데 아 니티소나 나든즈가 차지고 지금 Та хамсын чунагны чи тикасану чи тмхинута ойгын докда окда. Нити сона чи тикакану чи тмхинута да ойгын хагс. Та гчу сонда лондон сторгондара да такырдарына чи хинуга лондон да сатына тонису чу лондон да яңтыгыз гырела мары. Чуда чигитан тенган мен тенгө. Атам ойгыз. Чи чу сани чиктайын жок, мина сани чиктайын жок. Та ярар мандыгына тондыгына яң сома чолук кызгына лук манжук. Та мың чевазыға хуэнжігін ек. Хуэнжіғы дзинан қағайың сасы дзина, қағайың дзинан қашың дзидан, хуэнгі дзинжігі дады дұрынжығын ең ұтады мұш. Рабжым дзігі дзина, хуэнжігі ады дұрдан, рафшым дзі дұрынжығы дзинан. Танида чоргығы дзіне ғанды дұңадыңыра, чоргығы дзін дұмашыг, шоргығы дзі дұрынжығы. Тани сай маң чаадыкэ динжиг таян журмаш. Тата натун кардына лорум тунгут ани вака гердин кылуу тикур сату та лук газ матнуга. Анатун депхи да ук. Натун дасын матбрида та лорум та тихи лук масунга яра мандрама юрсату мандрама сома лук чугу кта. Лук чугу ди сату та мандрама та томаш сона лук чугу ди хкым мада. Тен та натта тикап те лукунга да тана та сома ги жила жон жор сарым жугу та карсон терин. Та форчинга сонара. Томаг ойк кетсел кешин жазидале гергендик идимин донг даок. Тондыгына сона нарзин тер. Мандын майуна тер сочуна сона реттеджа. Тыркытан анатун гнатун мара тай сона да норм таңбутына нивагы кавата тома алгызуну гнатун даната чи чалгыз хорида ойлан дочкун хамсыдыр. Дидавгадан ни намжин даттан док. Lorim tangpo tanga niwa ki tishkum deta girgin ta chir gau zinadar, girgin ar gau. Nyamnyong yoni, alotil xini. Mamtara, chedi uig zing yonu zin zhugo gindog. Tam azhig tangna ta yara yonu ta mawak. Tam nita yara chishtang gita, yara manjang tondang, yara chiga gita, namo de tondang na, chambo khula sonra, ta thoma chira yara chishido na, di kaltog te girgin tsaya zing manara, ta ta shikungni xa kono, ta shikungu chirka sos. Dentsin datang jeli re khawa kangri jung ta social listing na yopi girgin namba ta ya na sapra ta girgin namba social la code ki chepi social namba ta rewa ki chat to nu ga ka chal ga chi
1: na sa la sa la so ka tin che girgin den ngelen sin di na ne ju ta som jang girgin ga ho chi she ta zi girgin na son ji na thom jang en na mam jang en na lo chung en na ta mang pu in ji na ki na ka mang a de lo chi li zi ra yang ta nang ge zi ji mang hel ta thom jang ge ra ba ge girgin de mang a zi ti chang ge chu ta thom jang girgin ga ho chi she ta se go non di sta an da ne girgin ge den ngelen sin di na ne chir ge lo ma chung ta be na da yang na ge lo chi she ta be na da nyam nyong en na de an chi ni chim dog na ba zo in ji na 그게 소프트라 길긴데 로그람다 이고노 랑긴이 테니샤와 강스가 접고 있는데 소소니 테니 길긴 갑다가 망포리 난게요 그 뒤지 길긴데나 디 남진은 줄렌선들라 잡주던 티크레고노 대랑이나양 샤와란다 그 제선 그 토는 줄렌선디 잔다 당는 이 응이서 타동 그 길음 대표 이자시냐 그 남바도 갑다리노 냥타바니 뒤지 치시는 인
0: 야야 바딘치 다 제적거 아 렌선데 제지 제적당이나 소소그 리튼데 제지 제적란조위 다시 뭔든 셔
1: 되지 지기긴 야니 그 데모 긴 과든지
0: 야 과든지
1: 야 데모
2: 퀘이기 능나 흑송거 대츠 켈요
3: 흑송거 대츠 소리 갈릉라 차비요
2: 소리 갈릉나 퀘이기 흑담라리요
3: 퀘이기 흑담지 머티 람뚜능능요
4: 소수 퀴즈 샬랑

가자 파리르기나 가자 팔라그리기나 냐끼와 삼지고 너와 통이 니 네모 아야 탕스 코노타니 이가타 이지기 탕스 레어 냐와 알라마간 콰탕은 소르줄 아르다탕 선보 스타치치 아다스나 남지 아르디지고 허 갈랑리 저위 냐트슬 다니 야름진다 라마치 시그마 비아니 얼렁거 자사데 조리 얼렁거 서와타지 콰능아가단시 얼렁 자시 혼은 이일마 근지 아저온 자카시 아젤은 탐치고 구성로 십진하는 타레 아젤은 탐치고 티란 속이 심타 얼렁 조인 탈라사디 다가 과른 침보그니니 알랑땅 제일니가 탱크나 남라 가난프르땅 소치거 응거가이 아르드종터 흐토르조터 휴가 아르지죽 탐치고 응좀고노고 과드게 다가 자크가 남치고 탱크 속거 탱거 꿀큰 탐치고 깡랑키나 탐치고 달라마 치니 아르지알은 탐지근 탱큰 남라 화드르나 차퍼터 야세 뜨그르 멤버 터치 삼드비니가 소이 딩고 탐지고 은즘지리 갈랑근 터치너 갑디라 초동 소이는 그 무과 탐지그 아르지송 탐지군 좀니 차퍼터 갈랑그 화르글 혼준 남라 체르타 챔들 나다 테그나니 칸드 니가요 과르노 빌라 초카 슬람다리그나 더게 니마티 시르니 슬라니네 카루즈가 슬랍성 얼고타냐므즈 헌노고 참마 라마치 카샤 탐치고 디니카테 아르자크 쳬고 까먹건 곤즌 아르잠초 미니마테 콜로지리 지우츠타 가남샤 가남치글리 쯤노가 게서 아렘보치 나츠글리 쯤노가 처거땅아지기 니 가이윤다 든다 집 타 탐지고 과가 글론치는 저거지기 하커 게럽 탐지고지 세라 혼다 담아 혼루니 아르제오가 가이윤다 지기 아르자크거 가마콘다 갈론친 탐치고 아라라사니 가난파랍지기 인지아르큰 틀룬 칼로 화오니가그 흐투이시나즈까 틀룬 탐치고 가난파르샤구 슈그롱세조데 나가달리 아제트그다미 어자당지 남캄파디 오와나 탐치고 허자그강 아르자크 소소그 아르자크 치우거 가막 탐치고 와능더 시알음 공마 끝은 끝나 참니 시아 구포 동아진더 페디 아르자크 가르거거 혼고라 시충 가다플라 스티브지거 아르자크 거거 군진자리 초치거 초거나 자인조근 오트거나 달리 아르자크 모요 속어 소원은 어도 팔음리 점노가 저득디나다디 힐리 점노가 얼무차가 땅아지 엄마세 녀마 아랑크르세 조디 과른다마 제오니가 차가기인다 지기 과른 침보 지거 쇼지 지기 다니 총질만 바가 가마가라 아르자크가 거거 가마혼다 아른진 탐치고 아랑랑 그 왔다나 지기 저장가나다 아르니다 알롱가 가먹은가 투투투 이니 소샤 치나다가진다 라마치 알롱가 호먹거치마이 아르니다 로게 나르 마롱와가 아르디이테 나야 다스타 가루가롱가 슬라디이노가 슬라글라가 니아슴가 칸군다 도둑시
ཁནམ ཕར ཏག གར གར གི ཁནམ ནི ཕུར ནུས ཁ ཁཅུམ ཏ མ་རབ་ཡི ཁན་ད ནི གི ཁསུ་ཡི ཁོལ ལ་རང་ ཨོ ཏ ཨོ་རོ་ལང་ ད སাতে ཐོ་ནུ ཏི ཏེ ཁོར་ཅིར ཁ་ཡ ཁ་ར གི ནོ གི སོང་ན ཁང་ཁར མ ཉི གི ཁཟིག ཏ ཏལི སུ་བ་ཡི ནི ལ་གར ཏེ ཧེམ ནི ཇིག་དི རྒྱ་ལ་ན ཁམ་མག ཏ ཅི་བ་ལ ཁསོ་ཏན རྒྱ་ ཅེན་ པོ་ ཤ་མི ཁོར་ཅིལ ཁ དང་དང་ ཨ་ཡ ཤ་ཁ་ཏནི ནོ ནདེ ཅི་ ཤིག་ མེ་ཁ ནེ ཁསན་དབ་ཟ གི་ན་ དེ་ ཁ ཤ་མི མ་ར ཨ་ཡ ཤི་གི་ ཡོ་ སི་ དེ་ ཡེ་ཏང་ ཡ་ ཡ་ར རྒྱ་ལ ནདེ ཚོ་ ན་ བ དེ་ར ནདེ ཧེབ ཁོ ནོ ཁསོ་བ་ར ཁསོ་ཏནི ཁོ ནོ དེ་ ང་ ཨ་ཁི་ ཤ་ཁ་ཏན ཡིན ཡེན་དུ ནས་ཚ་བ་ ཤ་ན ནི ཁན་དན་ དྲ ཁོ ནོ ནམ ནདེ ཤོ་ནི ང་ ཐོ་ཅི་ ཁོ་ང་ གི་ ཨ་རིང་ཡི་ མལ་ ལ་ན་དེ་ ནམ་ལ ངོ་ ཡ་ཤི ལ་ལ་ ཏོ་ཀོ་ ཡེ་ཤི་ གི་ མེ་གི་ ཤག་ནི་ ཚར་ཅར ལ་ལ་ ཀ་ར་གི་ནི་ ཐ་ཚིག་ ཇག་ཡི་ ཏ་མ་ཏག སང་ཅི་ གི་ ཏ་མ་པ་ སོང་ར ཁེ་ལ་ལོ་ གི་ ཆ་པར་ད ཀལང་ཀར་ གི་ ཏ་མ་པ་ སོང་ཇོ ཀེ་སར་ ཇ་ཝ་ གི་ ཀ་ཏ་ར་ ཇབ་ཇོ ཁེ་ལ་ལོ་ ᱛᱟᱥᱛᱟ ᱨᱡᱮᱞᱩᱱ ᱱᱟᱞᱟᱭᱟᱱ ᱛᱟᱥᱭᱟ ᱛᱚ ᱯᱨᱥᱢᱮ ᱠᱚᱱᱚᱱ ᱫᱟᱭᱤᱱ ᱪᱷᱟᱯᱟᱨ ᱠᱟᱜ ᱞᱚᱱᱪᱤᱱ ᱠᱷᱟᱱᱫ ᱱᱤᱜᱟᱜᱟ ᱱᱫᱮᱥᱱ ᱢᱟᱨᱚᱝᱟ ᱛᱟᱢᱪᱤ ᱠᱚᱥᱛᱟᱨ ᱪᱟᱞᱤ ᱛᱤᱜᱛᱷᱟᱱ ᱛᱟ ᱢᱟᱱᱛᱷᱟᱱ ᱟᱡᱨᱤ ᱛᱟ ᱛᱟᱥᱛᱟ ᱚᱵ ᱪᱩᱪᱩ ᱜᱤᱱᱚ ᱥᱤᱭᱟᱢ ᱜᱩᱱ ᱢᱟᱭ ᱱᱚᱨᱟᱛᱤ ᱴᱷᱚᱨᱡᱤᱞᱱ ᱫᱟᱢᱟ ᱟᱹᱱᱤᱞᱟ ᱥᱮᱨ ᱠᱮ ᱛᱚᱥᱮ ᱨᱮᱛᱟᱝ ᱛᱟᱨ ᱛᱟᱢᱪᱤ ᱠᱚᱜᱱᱟᱝᱤ ᱠᱟᱞᱟᱝ ᱥᱞᱟᱢᱟᱜ ᱛᱟᱢᱪᱤ ᱠᱚ ᱢᱩᱢᱵᱟᱨᱛᱟᱞ ᱥᱚᱢᱟ ᱠᱟᱝᱠᱨ ᱠᱷᱟᱢᱞ ᱢᱟᱛᱮᱭᱟ ᱛᱟᱦᱱᱟ ᱢᱟᱡᱟ ᱥᱟᱱᱪᱤᱱ ᱨᱮᱢᱵᱚᱪᱤ ᱱᱟ ᱛᱮᱨᱟᱝ ᱢᱩᱥᱢ ᱡᱟᱱᱩ ᱥᱤᱭᱟᱱ ᱛᱚᱱᱚᱱᱫᱟ ᱢᱩᱢᱟᱨ ᱜᱟᱜᱤᱭᱚ ᱥᱤᱱᱪᱤᱞ ᱪᱩᱠᱟᱞᱤᱱᱫᱟᱱᱟ ᱱᱟᱨᱟᱠᱟᱱ ᱡᱮᱫᱤ ᱠᱷᱛᱤᱨᱜᱩ ᱥᱢᱪᱤᱥᱤᱱᱩ ᱜᱟᱫᱤᱢᱤᱜᱨᱟ ᱟᱨᱮᱢᱵᱚᱪᱤ ᱱᱟᱪᱩᱜᱞᱤ ᱪᱟᱢᱱᱚᱜᱟ ᱟᱫᱮᱨᱠᱟ ᱥᱢᱪᱮᱛᱟᱝ ᱭᱟᱨᱟᱢᱵᱩᱭᱤ ᱡᱟᱢᱞᱟᱝ ᱠᱤᱥᱨ ᱡᱮᱣᱚᱛᱟ ᱛᱷᱤ ᱠᱷᱤᱱᱛᱟᱡᱤ ᱥᱞᱟᱥᱚᱜ ᱱᱟᱢᱞᱟ ᱠᱚᱫᱚᱨᱡᱤ ᱤᱝᱜᱚ ᱛᱚᱜᱟᱡᱤᱜᱤ ᱥᱟᱱᱜᱟ ᱠᱟᱨᱡᱮ ᱫᱮᱨᱟ ᱠᱤᱱᱤᱜ ᱪᱮ ᱧᱩᱝᱚᱜ ᱥᱚᱱ ᱥᱪᱮᱞᱟ ᱩᱢ ᱪᱮᱨᱜ ᱟᱱᱤ ᱠᱩᱢᱮᱱ ᱡᱮᱢᱚᱜ ᱠᱷᱩᱨᱛᱟ ᱠᱚᱞᱤ ᱠᱷᱥᱟᱱᱥᱱᱤ ᱠᱟᱱᱪᱱᱛᱟ ᱠᱟᱭᱞ ᱢᱟᱫᱤ ᱧᱟᱛᱟᱜᱤ ᱠᱷᱩᱨᱛᱟ ᱛᱩᱠᱯᱟ ᱛᱷᱟᱢᱪᱤ ᱠᱩᱭᱟ ᱠᱚᱣᱟᱛᱟᱝ ᱛᱷᱟᱥᱤ ᱛᱷᱟᱢᱪᱤ ᱠᱩ ᱠᱷᱤᱞᱟᱝᱤ ᱠᱷᱛᱞᱟ ᱫᱤᱱᱤ ᱢᱟᱱᱟᱣᱟᱨ ᱪᱮᱨ ᱥᱚᱱᱡᱤᱜ ᱥᱟᱨᱜᱨᱛᱮ ᱡᱤᱜᱱᱤ ᱥᱤᱜᱢᱟ ᱠᱷᱥᱢ ᱥᱚᱝᱜᱚ ᱱᱚᱢᱚ ᱥᱤᱪᱚᱝ ᱜᱟᱡᱟᱵ ᱥᱟᱜ ᱜᱟᱢᱟᱜ ᱜᱨᱛᱛᱮ ᱡᱚᱨᱮ ᱥᱞᱟᱜᱨ ᱠᱥᱣᱟ ᱛᱟᱝᱪᱤ ᱨᱜᱟᱨᱟ ᱛᱚᱱᱤ ᱛᱟᱱᱤ ᱟᱨᱡᱟᱠ ᱪᱤᱨᱜ ᱜᱚ ᱜᱟᱢᱟᱜ ᱜᱨᱛ ᱛᱟᱜᱫᱟᱞᱤ ᱪᱷᱞᱱᱡᱟ ᱠᱷᱱᱛ ᱛᱟᱢᱪᱤ ᱡᱚ ᱥᱤᱪᱮᱢ ᱯᱨᱢᱯᱨ ᱟᱨᱟᱝ ᱜᱚ ᱦᱛᱟᱜ ᱜᱚ ᱛᱷᱟᱪᱤᱱ ᱛᱟᱢᱪᱤ ᱠᱚ ᱠᱷᱞᱟᱢᱟᱜ ᱜᱟᱝᱤ ᱛᱚᱡᱤᱠ ᱱᱟᱢᱠᱟ ᱫᱟᱵᱤ ᱥᱞᱟᱢᱟᱜ ᱛᱟᱝᱠᱟ ᱛᱟᱝ ᱟᱡᱟᱵ ᱡᱤᱡᱚ ᱥᱛᱮᱱᱟ ᱜᱟᱱᱤ ᱠᱟᱢᱟᱡᱩᱱᱤ ᱛᱟᱱᱤ ᱥᱤᱭᱟᱭᱞ ᱟᱥᱤ ᱥᱟᱱᱛᱟᱝ ᱜᱟᱥᱟᱪᱟᱛᱮ ᱪᱤᱨᱟᱝ ᱠᱷᱤᱱᱡᱤ ᱥᱚᱱᱴᱚᱠ ᱥᱮᱡᱚᱛᱟ ᱥᱮᱢ ᱠᱷᱤᱱᱛᱟ ᱢᱟᱫᱮ ᱟᱨᱫᱟ ᱡᱤᱱ ᱫᱚᱥᱮ ᱥᱩᱱᱡᱤᱢ ᱜᱟ ᱥᱟᱢᱵᱟ ᱛᱟ ᱜᱟᱞᱚᱱᱥᱤᱱ ᱥᱚᱝᱤ ᱛᱚᱢᱩ ᱩᱡᱤᱱ ᱜᱚᱨᱫᱩᱱ ᱪᱷᱤᱫᱜᱤᱱᱟ ᱛᱟᱱᱫᱟ ᱥᱤᱨᱟ ᱭᱚᱱᱡᱤ ᱢᱮᱠᱟ ᱥᱟᱢᱤ ᱢᱮᱥᱱ ᱪᱟᱱᱫᱤᱞᱟ ᱭᱟ ᱪᱷᱩᱢᱟᱱᱫᱤ ᱧᱤᱨᱢᱚ ᱠᱮᱥᱚᱱ ᱡᱤ ᱠᱚᱣᱟᱵᱫᱤ ᱥᱟᱱᱛᱤᱜ ᱠᱷᱟ ᱧᱟᱧᱟᱨᱟ ᱟᱨᱡᱤ ᱯᱟ ᱥᱮᱥᱟᱭᱤ ᱧᱮ ᱪᱤᱠᱨᱟ ᱥᱛᱟ ᱪᱤᱠ ᱥᱤᱢ ᱥᱟᱢᱤ ᱠᱷᱟᱨᱤᱜ ᱢᱚᱝᱚ ᱜᱚ ᱠᱷᱥᱚᱨᱛᱱ ᱡᱤᱜᱤ ᱠᱷᱟᱥᱟ ᱠᱷᱥᱢ ᱵᱩᱞᱜᱤ ᱥᱤᱠᱷᱥᱢ ᱥᱟᱭᱤ ᱥᱤᱣᱟᱱ ᱫᱚ ᱢᱚᱫᱩ ᱮᱠ ᱭᱟ ᱥᱤᱝᱤᱫ ᱱᱟ ᱛᱮᱢᱵᱤ ᱥᱟᱱᱡᱤ ᱫᱚᱜ ᱛᱤᱨᱟᱝ ᱠᱷᱥᱤᱱᱡᱤ ᱴᱩᱜᱩᱥᱩᱜᱞᱟᱜ ᱟᱞᱚᱥᱱ ᱥᱮᱱᱟᱜ ᱥᱚᱝᱤ ᱥᱤᱜᱢᱟ ᱢᱚᱫᱤᱱ ᱜᱚᱨᱛᱟ ᱛᱟᱥᱩᱝ ᱜᱚᱨᱚᱞᱚᱝ ᱥᱩᱜᱞᱟ ᱠᱟᱡᱩᱜᱟ ᱪᱩ ᱠᱟᱛᱟᱝ ᱥᱢᱩᱜ ᱠᱷᱥᱩᱝᱡᱤᱱ ᱛᱟ ᱟᱡᱟᱵ ᱠᱟᱥᱩᱝ ᱟᱡᱟᱝᱤᱱ ᱪᱷᱤᱫᱜᱤᱱᱟ ᱭᱟ ᱥᱤᱠᱤ ᱴᱮᱢᱞ ᱠᱟᱝᱟᱱᱤ ᱥᱮᱛᱱᱡᱩᱞ ᱛᱟ ᱡᱤᱱᱤ ᱪᱚᱱᱪᱢᱟ ᱫᱟᱱᱩ ᱪᱮ ᱢᱟᱨᱚᱝ ᱛᱷᱤᱨᱚᱝ ᱟᱨᱫᱟᱥᱱ ᱛᱟᱢᱪᱤ ᱠᱚ ᱥᱩᱠᱷᱟᱝ ᱟᱨᱫᱟᱡᱤ ᱛᱮᱭᱟ ᱭᱟ ᱥᱟᱢ

나 지하는 그 코속 땅 탐지고 마장 오마 코트그리 미스는 만들라모송 아시 맹크르 드지거 골론속 땅 지바 좀 크고 딱 손디 미스는 걸룩 지바 따다 어딘크란 요리 스모 맹크르 마거 코속들은 샤미 탐지기 기기 심심이 인자튼 탐지 건다 나지게 크치크치라티 다우노티테 노세 손님 거 샤죠 야 드지가 샤미 티랑 신지 송초글 니는마야 다치가라선 제니 아들 어른 거 스타팅이 런다링거

0: 야, 리펑도 파펑히라 쩍도파 쩍히 톰바종이 쳔조나 스타리종이 나간조나 얼차종이 르간조나 야만이 옛나 정메고
1: 대친나제라
2: 대친나제라
3: 자치덴비 산카남바 통디에 대친나제라 시빌렌첸능데 총원부 모름 통부특미 상청제 대친나제리 락신젠더 스카브자와 통제긴
4: 레스든게 쪽불한지 다타체적 산지능진반다는 총윤정적년층캉 워클 년주르데니라 중공 초신 클등등 클마멍 서중거 냠질기르비 총원부 모름 통부특미 상청용

대신 제리 라진 렌더 갑 좋아가 아 토민 렌더리 존은 렌클가 일능인 주닌 렌더라 싱큰 렌시가 응스터가니와 로아 환주디아라 로마도르지티니가리

나리 아로양야다 그르바지르글로 아다리 알앙이르스팅고디나르글생고든 아르옹이르스팅고마카라이그르글강아든 아르옹잉고르르장그르글상아든 하루영 깡까루시가르긴장아든 아로타성가스클글랑아르긴오마라든 아르홍이글르스클레나르글세클든 아르홍이스테와르마차이그르글자야든 아르홍이라르트르장그르긴롱아든 아로 조르자 차치키 거르기 소라타든 할라 양마그르 터르글랑 아르기 오마라든

다리 아로양야다 그르고지르고이로다리 알한다 여르티 그르갸르둥그르고이나가니고 아로가샤크도주고용그르고이로나부인 아로초신조노나가르고이잔즈나르 아론디 나가야르나가샤다르고이마라나스길 아로가나가스길 사즈가르고이바바지인 아로타르둥창사즈가르고이캬가지인 알하양마르티고디체나르고이종아니고 아로가스트가샤다주고용르고이로나부인 아로초르마와 무디가르고이잔즈나르 아로혼디브디야르나스캬다르고이마라나스길

마리 아로 추체브자르다나 야르그냐나앙그구 아로 양치땅 샤카야르그샤마앙그구 아로응이세삼비브자나르그인돌아그구 아로타사야가성거르그탕앙그구 아로응을그야가까지르그동아차구 아로추라므지그냐가르그야까구 알라토와 카츠블로야

아롱이 초험업질하고 예측슴 뜻하듯이 구지 아로양이 측을땅하고 나그따노는지 구지 아단듬 나나땅거고 능모따즈그가 구지 아로초르구잔하고 죽나뜨모그초 구지

다리 아로양야다 그르바제르베나다리 아로타샤클운조노르비아냐기 아로양공공미냐문거르비스톨아치니 아르혼도샴파르크키카르비타다코 아르호타치만프르치기요다르비마즈르니 아르혼아샤쇼이마거르비마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다양 마와 무초르르기 아냐기 아로탄르고 미냠가르긴 잔안자니 아로타르곤르고 기카르기 따라다꾸

0: 中央民望关切隆庆联控仪，中央民望关切隆庆联控仪。他的你，三九零两家联电数据推测仪。
1: 생길린게 공감상 샴르 선교로 냠자리 제시고힌 띵디 선교기 낭튼조니 중국 중앙 첩시주기 최소 공소 체디 금니쇼비 중국 창송 최소 팅아바 주십 체규를 부지 유배 이차를 추두르 세바타 중국 중앙 기지교 수지 시진핑 키 최소 조조난 외골타 시진핑 내 어리리 계튼 섬진능 규고로 시진핑 키 어리 톨롭 주히 슈뉴로마를 티네디나 외골로 이스레마키 가사 루듀지 한유 니스레 메교 옆에 미망고시 치매 수배 고소힌 샘라틴디 선주르기 낭튼 십전남산로나 디글레쿠네 비외 내추 중국중앙 첩시주기 다워구배 세니수지니 손수소네 쇼용네 당년용라 균신훈민안 구디동회 내튼 개진라 심주제휴 중국중앙 기지교수지 시진핑키 총도조교나유 총두토 中国共产党给各民族别中央欧元联邦给苍松垂措天阿巴

0: 토브리 당 젠즈
1: 비리탕 냠레
2: 시디탕 공피
3: 점링기 티링 카상
0: 점링기 티링 카상
1: 생글랭게 공캄사 샴르 점링키 티링 카상 시베 레첸 슈구힌 텐디 레첸키 낭튜엔조니 우링시위 루규링니키 링네 유고르키 제삼 사바수베고르타 싱치치웨 점링라 중크 추지타 중크 러츠 코드윈 시신 유베코르 동리 시히 보세링냠레라 균체미팔 무유주키 춤제토교 꾸디 당웨코르 급시피에 중국타 아프리케 시디덴자링디 니르웨콜 이집타 중크유지회 중국시키 강규 랑부사발 규구축비에 걸소히 샴르 팅디리진키 낭튜엔십트남 센런나 민세콩 광동시내유고튜미속비에 어릴 양그샵트타 생치 팅접듀카르제 차변제티 우린시우유루규키 다슬리 중앙시내유고지투르 제삼사부시두팔 그수침부터비부타 루미남리야 제구이침부티티 개낭토록지 낭종지비에 후심 태외체로친유부시 푸닝키 푸메 슈뉴 양거루카키 스드켄타 지겹 제지퍼 리준하오히 장미 푸닝키 양거샤브타 朝鮮 서구키 링내르왕회 튜모메 인베 이왕 초수티 지마지진토 치게키 데모와 뛴뛴 지기 도지주샤 니웨르세신 종크 이시야타 시데갸소 쳔부쿠키 메추 링내 베지라 슝뉴 갸베나 후르타 슈프타 꾸티간 다휴 광동신친 링내타 유고팅키 치게토 오사르치웨 차뛴 텐완체티 광동타 香港 澳门 쿠칭쿠키 튜밍엠교 초 강스지대네 원바체티 게제르 우닝시후 루규링니키 게차추쇼 제칠 단유시 탈류지사 퇴진급소 광동신친 링내타 유고팅키 직소화 포메 쇼너양거 샵조루카 우르스 모스코소 서쿠토규티 조나댐페 지사 퇴진키 댐지 제고르슈부타 테니 광동키 양거 샵초 게지 지사 퇴진키 카디소 듀말 차변치틴 숨부테임시 深圳 루카소페 사솜제베 샵초 용준키 웨메진네슈샤 용춘 차세타 리보르쿠진이 삼주낭튜티 게오페페 폭듄튜니스제베 덤규주유친 네동이슈저조류 이시야타 시디가조치미 벤조냠레지수키 중쿠로히 전내진네제고인페 용춘 샵주티 진대둔베 최숨주소진인네 진대개베 최진인팔 로구르히 安东日内규제포장토차뛴팅이뛰마체유시深圳卢嘎康키登位书记杨军키巴斯中木塔左松前安兰国出去开始当地安东土차뛴大瓦永天首尔키데모워망不양두지我追切不他데모워망표卡地托차뛴切别普森塔别特균진切团日切别囊团措托유시 타제 용춘 샵초 계급 응업중얼굴 교티 잡듄 팅숨교 숨주소변 제신 다켄 림지겐나 미팅치 십주시 초생 휴제주샤 우린시후유 루규키 링내 치계토 계차주부티 중치 미추 링내 베리타 무유주 냠레르 순수진 유친 예차로 광동시르규토네피 제양총키 베티 게차주티 대유고토용키 계급친한키 유고르웨 참 체금입시 능수이텐지시 툰비금센소니 롱예 모라르 징비이기시피 슈킨티비시토 朝鮮人类塔 김신 개신키 지심스무듀비 롱예티 개낭자마세 이시양샤류구토향 계차주유부타 法兰西戛纳如향 电语不是 龙岩南起 新罗追康塔 唐人冲兄弟 揭阳南中途 巴林杰不西隐形 揭阳中起 荣城区 登岗重地起 西起重区 多三片 龙岩南天王天语不是 龙岩铁塘顿地 揭阳起 七度人民 这三途七不塔 人类了电地 烈日桃会 人类与国儿皮给给冷铺催习切铁 这样那种努力凶浪龙眼南文片那位人格拉索切有些这样那种组织马脚皮给这月公司连进别连做给公司林小东起那种图年日参与主权每天请你来咱们信心他略当我准备这段年期推进行每天请你来给月经我这些下 西七重翠退步谈团体采取必行多节三片占图七对人民英文期绝对作为四处组体越国会龙岩堂温松期派动因素周局突破解决情西七重翠党支部书记陈友坤期给客气能期越国会还将忙不多 三九所推进他艺术革新年纪了越国话写多年阿东帕尔森基多民盲票龙岩区潮汕七对人民人类西多投票解决下年前给客区主席习近平期电视台Kyrgyzstan图年多年续资助率上海年末增助给乌措了兄弟Kyrgyzstan他以及了给团参政难于不是 他定期增持团结严烈做港图接不谈两万集团了密迫常用长天台北东我接切贴交给严烈给推梦文件截图之物谈过了时候就讲究具谈推过长途动画我有谈定时别团结前点别给及基础期图库什么都有不是 这个期研究堂这些门票准备别提三只七十期苏格七十多堂给及整了了特别迫别给中华他定期参加给及基础期西地用堂电力了归提别给团结这个日过了二零零点六天更多堂生生就为怎么了中国聚集堂中国老处有扩团结有不是 第二六月就别弱的他给人国庆给客千百姓银片中国送业台湾民心所丁色素月解决多台湾长下陆团体过了这部就跟我们俩组块归地当我提讨论你上海严烈增组组体让我女婿在我国外落实时主席习近平

0: ki rang da tha chep si ki ge chu shwe re tha pe ge ki nyam le sung de che the u sar sa gu ki den ja the ki nyam le la kha de jo che sam jo sar bo ko dyen che yue ji kwe yup shi ko we ti jung jo sa ba to zu mi bi ti zam le u sar sa gu ki tu mo den ja la gu di dong we the zhong gu jo ki zhe gu ka xi dun pa tha 대단해. 냠레타 균투 적배 된자를 믿게 섬든 승급시. 롱은 이슈 피해계 정국규 버스링 냠레 남수티 살타 변종 우진 소외 워키 계제 수진해 림신 표조 계급 워키 냠레타 콜리지뷰 주동 교출러 꾸디동 회 레디 계진 시토 교류시 콜리지뷰 로저 변조 도주타 계지 수긴 균체 미발 체로 침부당 듄티 폐계 조신 폐계 급기 계지 투섭정신 가치를 동화타 남아 냠레 로데 저화 가치를 동회 고요코 인신 체로 침피 버스르 냠레 람수키 계지 정신 나르웨 원세 퇴도 조신 휴 예차 버스르 계급기 고체피 젠좀 텐조케퍼 갸가르키 딜리사바르체 유프시 중국계급기 주시 시진핑키 버스르계급기 사르드위피겔러 구디동회 동림부타 시디덴린 송경지피 동림 시베빈준 제시진피 동림 콜레지피 주경교주타 퇴구창도동회 동림제치구시 되나휴 힌두미시키 총례타 변조심주소희 토림심주파 시리완키 동림시키 팅급점림러제피 제롱조올링계피 사드 폐기기 보스르기급기 젠츠뉴버 치료도기타 라제기 해바 나르웨 치료 민주워 제교 편보유바타 시디타 딜리니 균투 폐기 용회 멍시 캐진인퍼 제베 베리타 편춘 제시진부티 년신 카도토조회 점린러 예치 덴토조교로 편도휴 콜레지피 주경교주기 사타 점제계급타 폐계 조신비계급기 투입정신 체로동교 편도 유비제시 뉴부타 니네티타 변순 정화유폐 버스링염레기 람수티 나르회 둔게타 나르회 토념기 계지질름수폐 계젠댐비 도부수수교교 구유디동교 편바유제주샤 시리와키 도시티타 무유 중재수교화 무유주 냠레 균체미파 定色的动物 멍위도지피계동교니 대난기 캡콘 계진시시 내동이슈쟁류 룬조파 살빙위칸 살피 림치체나 남창 가탄 순주소르콜 초첸제프타 멍위도지제베진포 아골통초로 쉽게 순주삼신티 멍시지구조준타 균투피계려 조네토 갭결제티 피계조신피계급려 멍위도지키 탑람 가치르단유시 버스르기급기 대통 냠지 마조타 라제 뉴슈소키 체답제비큐 사네티케 툴레 뉴버 체조당티 첸제 사르타 장도피케 조제된자소 캡콘키 냠레 딩스토 당유제제토 콘키 종크 버스르기 우유주 냠레라 구디동치 뉴버케진등휴 종크 살빙우유강살피 피게르 갭결 후다제티 버스르기급탕 제후에 냠레러 구디동탕 소레 초교탕 정진진 장도피키 사타 락제소 캡콘키 냠레러 구디다휴 버스르기급기 소레 사제사피 록데저외 사두된신피 배춘 하장 약부시시 디르다왕 앞아 샤먼투 속피 버스르기급기 소레 사제사피 록데저외 링디토 링뉴 수준키 캡콘 두마믹티 시주 비리타 퇴례 지두러 구디다휴 중크 멍시지구탕 수준리시 정진락제 장도 피켓소 캡콘 대사피 냠용키 표조계급워키 냠리에 딩스도동교 고급 티웨마호 코듀엔제유지탕 콩키 슝람탕 초크 뉴콘 정지 멍시지구제키 조준리에 변조 응원센파키 지투러 구디단유시 니뉴탕 롱로 뉴그사비에 랑과제 캡콘소 작피에 지균키 레이첼리에 제유라제키 마네 마루친티 피해계 조신비계 급키 뉴그 초교러 구디동교 작긴 준유시 구디 친동탕 陆队总团我在参加这个培训里，可能是被老教给开启，开了人中堂。金山的培训给特朗普部官员接入时，总教总课特同西藏研究堂马乔拉在研里，美术吞空三笔所开切特接课，博士研里了，立即体外计划被拒绝解决下。 西拉万克中国堂印度尼西克尼姆勒尼罗教给克博尔克尼姆勒给西部车别尊西市中克罗曼对马印度尼西克从队入得七十数个月前尼东尼西在俄罗教尼部从队文博阿国同学罗七东主教西部西斯普特队总列该局中松堂成琼西帕尔月市中克印度尼西克
1: 泰戈尔马乔阿国同学罗团结对岸解约不谈，印度尼西克青云永空千不松克，前所次约不是。中国中国堂印度尼西克亚姆勒提从队马乔接替，女不足共堂，所女人堂，体外托为教授，改革东格马赛，博士亚姆勒克兰斯勒丁提，教育部亚姆勒提安徽改革为中马亚姆勒所改革东格日节制度。
0: 各批片中非西地电价领地，眼前的北京土造型，各地领地区决定收年，电价严重区龙军区基督严明堂，退步三片建成严库区基本体验线，埃菲这个南这堂，埃菲这个给各批居住区，国送电站堂，木本区退米堂，中国家庭雄策切莫说，领地了小一批。
1: 给宋部长董军领地了修补堂车，决定作为当前艰难一批。董军去第六年中非华，亲自走完走地，落短脚跑回落西市，叫女婿顾这边革命当天去那这货。中国他阿弗里克，曾经认落了我国他，没事的比喻了我国级别他最难，风波严肃去，没特别怕他。
0: 西德培根给恰下了规定东西，恰娃出地塔，电价严重期，国送严厉期冷皮托给予不是。中国塔阿弗里克，电价严厉提，叫你别培根塔，怎么能给电力了偏不越偏？水军期在朝军队接替，在俺们那边去，军人严厉期冷皮托也不给过。
1: 中国孟本克，阿弗这个教堂，特举俺们了兄弟们家不堂，朝阳堂，人不忙活，国送列团，别人南水推上土东活，三公克搓搓电价，俺们列定十土东活，三台看公克，国送列团克，南北七十东活，我这给中这天外忙活，对不接接的。
0: 对这三片中国糖，阿弗里克两万几吨超过堆砌，累计三百吨的越界送一批。从小阿弗里克教区对面，中国尼阿弗里克给各片绕得开进行影片。中国教区给送糖，木棍做工开工贴，阿弗里克绕染糖，改革南环，统计解决贡献。
1: 阿弗这个电价塔，可能是比电价贵，这话特么子不便宜。中国教堂念头，国送列团去，电价两两了，模特兄弟给不贴。阿弗这个塔，中国这话偏给去，多票立即送团队越界电一批。一级给总理说不，谢拉夫也，眼前看着这照片，领队是给他。
0: 主席习近平去，大瓦古别当官，一级了给团村镇党委的年，给他们一笔这话，批给周围举证处，蓝色独立开建是一不谈。一级谈中国这话，中国超市给批，根据去冷不三不四七月结束一批。一级中华几个片做谈，一级日子，可能是比中国新疆领地去，俺们这套作业这批。
1: 一级堂中科可以用给特区肉店指挥，开窗三不堂，根据三边领地提明天做一批。谢拉夫以西西松科，主席习近平去，他听村镇党委的多年。一级堂中科这话批给东区提，给他们一批，原人去特区当个系统给我解决。
0: 他且，俺村国族部里一级堂中科肉店周围对人三不是人不满些，中国超市隔壁，根据人铺三不是跟人些松下。 谢拉夫黑，埃及给佩克尼电力器猛吸引牌，一起电不接不通接。中国就给短片，可能是被中国热带人民党忽大修一批。听个怎么了？